생계 남발 생계죠. 다른 아주 내립니다. 토마 솔데프 다리 레사 더웬 이게 담주에 카다 니롱치리 투델란에 돈나 왜 푸셰 카제 세네그데 아주 내린 토마 고치슈주 최단 시리기 내림 공벨 세계 비치제 닥디도제 차 침부초네 가든체나 왜 착도 송도 정룽카 윤도 슈구인

0: 本当に大半年没时间到我们这几天都投降了那么几万人到我们这个山地从旧归西带你家敲打多西山新北红包人不及今年将同年把家地借都借出马上门生了天水新的娘子拉人就有娘把三八小区地球都推荐发档就算被分都借把人起给都借把人寄居来 라도마에 달란도 두에바니냐라샤 가단댐에 미기다 세기 뒤지 통화신 라도 탈라 주멜르 내베메메가니엔 따라 룸조제대 쇼년지 지장다 인구르지 차가 도지중앙래장 도바탐지 레고르 뒤내네 신도 삼바상단댐에뉴 징에 로라 도지 성소다 대화를 시어봤남지 지밀로 지성바다
1: 确实最短了一米多吧那看不到他遇见了一代价成本的细心级民众吧那小不到他遇见了成本的细心级怎样几个不能写的过来我觉得你妈的当团队你让我没你当其实那边一对当叫我年白芝麻一些松巴达尔芝麻主播康荣把他们的芝麻经济卷的 대달내지 전송방대신배선수지성당대매권의 서물어나온 쇼 대하라 레망지 냐바라카와 탕주지 밀루니 자하라카와 산지지 담바단지 담배닝보도르지 대외람상문도다부냥수랑도유배갑들 한배주 남바라다바라의 제그대 디이균전 턴남바라 승전 탐제로 신기 남바라다바 산지지닝보지인나야 내가 솔루브르지 주만 주니 파자단 제반 마반 기파란 둥에 기 콤모 유도 줄베 코와라 지신 코에 제네 한도 제장 세바라 가연 둥엔 바실레 만데 벤남 텔레 타웨 타블라나 메바 탐벤 수 냥수 랭글 텔라얀 추 주베 텐 탄주르지 밀루 게메 바시 토브게 바레 텐네 양네 양도 녜바 마인데 춘주레 탄주르데네 신도 녜바라가 기위 둥둥 토브라 주와라 哈嫩德拉芬巴马中呢记得让大家看了就是小老说法就能变成长的我有个能力不可以出太阳把多大电视能来送信也搞了这么多马赛让你就那一星期努力来讲很多期望应得了进来看戏托马街外家族他事情很久确实三分给我安定起了一星努力来讲有点起来了
0: 明年他们的苏醒这部买不了钱，嗯，这些蓝灯多，专门是就是为送去到这民营业务，还有把蓝灯放到里，你今当肯定认真，明年这当多些民营学校老师吧，出他也不送信，到了你也搞了，偏到钱，有人不那边，也把买的，就是最近的确他们这没大表扬性，困难蛮得行，看不到对象嘛，咋弄的？ 南七月七十日，七月在台北区马东县康桂江每片边呢，嗯，地方叫这边过来，看出来宁波南桂巴拉，这代表罗江南了，就是杨大伯左边三间，侧面边土鸡蛋元旦啊，中间的小月节不，嗯，这边把中间的小月节不，土江南去看到三百八，好了，伢当结束停不了，台北区就都是三级民家万西松吧，特大团结。 确实，人数多，那台湾西中人数多吧嘞，都是台湾全部人心，台湾全部那样，就怕我对身边台湾党，这个俺的台湾，那么人数也罢了，都是俺的台湾人。再那样，一对光把这边老百姓不能给说说是站位，一对你的兄弟先把把俺的兄弟也完了说吧，一对也对三军没下关系，原来他也关系就那样。
1: 爸爸，就从三幺八他爸爸看中嘛，到时回去就结束账嘞，就得休息一下，别吵人家，到时回来，慢慢慢慢吃完就，咱们拿出他大了，深圳出了，拿出去，南京拉面太大了，先说送班的了，黄山，明白整个情况，七六万给吃完，出到张家浪高，那么了吃完就送，黄山真七六万给吃完等，南京人真参加不接不了，对吧？那么了，准备就送。 康沙区等于在南京在湖南做了，就把那么了南京就给送。康沙区说的就是把等于，等于前面湖南没进建，上岸他们就南都去了些吧，南就南那没被，就送把这台子就得扔不起，等他们呢。 Lion Nanjo Samji Major Baji Sombala, Talam Dir Kapsu Pavane, Pada Tujin Lagi Doji Sisawa, Tangin Dada Yonsu Tawa Dini, Never Tundu Saman, Jumnan de Pa San Zimbeta, Kusundu Isi Tajin or Namra Sanji Vekovania Susenja, Tumangi Duja Chaila, the Susuke, Namda Ritu Beti Watching Beke, Shinin Shaku Sudu Sone. Jiyong su thabra chawa nang ngondor dorga vay thamra lo vanta, havela thamide nyamdi mizhvita ntambay kwanne. Rangi li lonje tusum to sabay ngeya tsa dan jeba, namra men jelin shir ro nyinda sundan jeba ro le chude. Jena samu shuwe yendo mide men de shimbo.